0: nyambara chashin romang jiyutu namdu kuyi nonda topju jan sibe penjo nyingbu mesi ni kengba meba jesai lalain yin sondi daya ngaranzi mi jiso nalo le ya soso ya mi tenpo chani mi chenpo chani be nyanja ya be chenpo cha roa mangbo jan be jiyutu di soso le be kuygul che namdu kuyi nordan rawa penjo longzhu ya chenpo cha dindriji dan nega chunye nega dindriji dan nega nega la da dindriji chunbe nega la Ya, kasih urut pergi susu pergi cawal langsung urut pergi cembur cahne. Yang berkalau yang cewa bah jaya ni niaga yang buat. Oh, tindak ni negara ini cewa jebur macam apa? Lain yang, tetapi sebenar jawab cipta pergi sanggupi yang lain yang tar, tetapi dunia ke orang sila mandai pergi insan baca di sebenar penjor cipta pergi yang lain yang terdahulu nimbun mebar. Tapi konis, ini kembar macam apa di jasa kalangan ini semua. Dene, apa cawatan ke nimbun tanya, ramce. 차다 몽송기 다 님부 시다도 띵주송이 임자 랑게 시다 다오 마트나 시르 자오 뛰신 표현주 제시 참다 님시 먹은 게 런준도와 제사 라는 인송이 말아서 랑다 신 참을 라는 야 쇠마대와 칭에디 가게 시기 어렸을 라는 님부배 시기 어렸 님부배 따와 대야 차다 몽송부디 임바리 다 대인 안에 그다음 콩중 아란 줄을 깨는 연배 껍라
1: 시력을 자고 도와야 되는 거 말이지. 대략 진짜 인도산에 그다음 시당기 난기 시당기 자오려야 왜 그거 미진발? 아니 시당라파 나바 땐도 그게 다 끝 미워. 아니 그다음에 대략 도대 참바다 닌지 아니 냠린 윤도 깨고 그래서 진짜 인도 난기 시당기 자오든 좀 야기 채도 참바다 닌지 먹고 깨버려 쟤네. 아니 정규 누월 쳐봤더니 개사가 나는 인성 정규기 시당가 자오 누월 쳐봤더니 개사가 나는 인성 그래서 주주구도는 남부 성화래 콩주샤의 폐하 여말이 서바 공급으로 성화래 서바 권나 서바 냠링의 탄에 아니 간다 그 다음에 문화탄에게 서바 냠링의 탄에 아니 하루가 자오 뉴토그래 참바다 인지다 서바 냠링의 탄에 자오 뉴토그래 마도 콩주 자오 뉴토그 용구 말해 어떤데 인도 시당라야 급진주 여말이 성화 대낸 대사가 Nimi song yin bari. Dewey yin de lenzen chudan da. Chisam jay jing seba pewan jo. Khaang la shenshan kyewe ngobo nam chayla bongwa jesay lalin yin song di. Dewey pinzo, dewey yin de nam, dewey pinzo. Dan ngaran zu, dan be suk dra, ti ro jay shay. Eni dewey yin de chisam be sambushi yin ayan. O ti, tenla mik be, dan be chaksin, chaksin di tenba yin na, lenzen chudan wa nan shin ngomya kyanay yaw mari song ari. Dewey lo ngomya yaw mari.
0: 今天人对，那边蓝色出街吧，那些基层对外人对基层是让基层街边最近，那样三八票用过的，基层街型三八票的。对，那边看了明年，现场叫了这边，那边我们让给老来怕他生活的，那边看了，那边我是帮，对面那样一级落落那边一路退出没多啊，那边怕他生活的。
1: 태도光吃吧的，解散个老人因素的，对呢？打地母给人不登录的吧的，打地母，他给的卡上的，刚没吃完那新鲜的，看他地母定金鲜的，那代表落吃吧，没得吧？打地母个早餐的，上完印度餐的，退一年不登录可得的是哪？大米到位，西罗光个吧，明白？打大米到位，西罗光的，打大米到位，西罗光的，光，伢们领奖当得了呀？
0: 那当年上南个德维军区的接到军某德维军区时呢，可以去开发南个哦，他年你的家伙嘞。今天印度上呢，打的，当过南上南个德维军区的双人么着？对呀，现在南湾的打南个什么？什么人对呢？这边他当车，听你现在松针参谋长，一了没事，接下来南人送的啊？嗯，那些西边当，俺们做了，这个当南阳亚这边。
1: 那边冷水给被全体探查了，哎呢，嗯，但你兄弟嘛，告诉了兄弟，兄弟嘛，该那边这个嘛，再当了。

내 커피 가득은 레시 오렌지 철마 속 냅채 제기 유발에 게사 인팔기 남두이 밥다 내 게사 델리타 골고타 고아디 시자다 아갈타라 속라 푸주 투기 유발에 사통 사톡두 야용 콜로 내셔널 하이웨이 숨지 속고기 마니불 나데 나갈렌 나데 디마불 메콜 레드웨이 스테이션 다 튀기 요바 나시 내셔널 하이웨이 납중아 숨쉐바 마니부 아삼 가데 시자 렐웨이 스테이션 다 튀기 요 레스 칠로 니던 주 러르 갸가 슝기 마니부 유데 트랜스 애션 렐웨이 쉐베 갸갈 버마타 타일랜 파두 미코 출람 축규 차시 그 난두스 많이 불가데 슝 하장 추부 요바탕 뇨가 탑조 릭 슝기 차시 조식 임바 네 많이 불게 탐조 네 최다타 제와 띵스 요바 데스 데 라사 릴라 셰 힌두 하 크리스나타 콩기 자오 라다니 Tenshung Sungmang Lila She Gyabo Harishchandra Dyoga Tamjo Ram Lila She Pe Gyabo Ram Yana Gyabo Gache Ki Tamjo Su Geba Fo Gangba Tang Yana Pume Gangpe Tamjo Tashu Yoba Re Manipur Miri Nam Miri Shen Ta Jawe Tujen tang tujen jamin la sungji ta sungji che des gagi teng te yopa des kongju tujen kashi shik jun na nanggo chakon ba yana pyume nam rangi chubu ta nyamdo pame ki na la tuendu pyo yopa des Kuchshepe chinda chukchi nang tuandu tuyik kaki chenpo cheshe cheki yopa tang ngade shungki loda chinda chukchi che tangpo ku tujenki khongsen tongki yopa de yusang sewe hajang jedu tenpe manipu tujen cheshe shik inpa de chinda nipata sunpe nang Holy Java Shik Yopa Desu Tujen De Manipul Ha Bikang Ba Chesu Chedu Sungchi Chegi Yopa De Deshin Manipul Nang Ne Deche Ken Hindu Chö Dasa Tang Diwali Kaje Namgi It Yudu Chö Kishten Sok Kada Chosungki Sungchi Chegi Yopa Desu Tari Manipul Nga De tāng dēi mīrī kī lōkyū dōchāp shī nyōndyū shū chāpa tāng nāmbacchō nāmbtār nyōndyū shū gīn sāru nāng